10-9-6-0-0-0-2-8. This is the remix. King of Power 016. 나가 먼저 떠올랐었네. 들은다 먼저 떠올네. 어때 벌써 그 문화를 옆으로 보내면 헛벌이야. 들은다 먼저 떠올랐었네. 전내 또 이럴까.